0: 나가리나 우다를 보내러 가요. 매우리 때니 매우 아껴.
1: 아예 매우리네.
0: 매우리 인께 고다를 본 매야.
1: 매 바이리기.
0: 매우리 바이리기. 데시시라겐 가네가 안아이. 고나아가 대누와 가니기 나한테 집이.
1: 야,
0: 캐릭터 원아. 아야, 어이요, 에, 또 원아.

허리우 전아이 처음엔데 또고라나 하는 곳 봤었는 거라 했겠나 어야가로 고이란 나라 다이언 메우리 FM 있지 남바이 나인 워브이메 또원한 가이데민 있으면 오와 안나 데이메 또한 번 나가는 거 오와미는 언데 알아다이 요게 자와 이수와 어안에 대다 이랬으나 망가 따라인 뭐나 고데 동어라는 건 남동으로 맘대로니 가리키롱으로 어와인데 뭐야기 나고나 방간데 메카타노 와다니 이테란로 이수와 Ayer terano ko kanuan te te tairi ke iyo mai kan ke te te mon tairi ke iyo men nam tapai kan na te ime ton roro ani ko ani ka kukurei ko inanan am tai no ngora me uri ne rine ka te ime ton na pendanga renga na ko im sina ka me ora plank it on the ground

언제 다 이렇게 요새나 아가니 고 답벽고라 아우리 내리네 입어겐데 이따니까 노한데 정공오라 게임 마이너스가 나고 이까다 노하다 니들한 로이수와

0: the new super plan. Are you are you on it?
1: Ah,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한국 the new super plan.
0: 나는 영 로마에 오고 싶은 다들 super plan. 약간 내가 이거 이거 니가 그러고. 아이오트 플랜 아리오네르키 아야레 카르케 에워레르키 나네카 포옹란데르 슈퍼 플랜 시 네네부이테 타라 어그레고 네네부이 티기가 파이 타타 어 티부이나 타가 디미니시온 데 테테키 디 스미스
1: 키 카르케 토 원 아 포인트 노 와데 기가 바이트 훈 타타 어니 네 포포 디미니시 데 테테키 디 에스미스 시 테무 와데 타라 포나 이나노 모피 메 워치야와
0: 아야레 오리아 스타 토 원 아 토 원 아 토 원 아 데 보크 어 니 데 워레 기 슈퍼 플랜 네카 야나고 어 예이데 겐수아 아키 코나 카이데 기나고 예이 이 부긴 데 보 Royer and Kawakiyu at the new Super Plan.